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나